앞으로 이송 공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청와대가 직접 나서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